하윤이 그럼 반다고 증다보 카나라에는 샤캄프레니고 샤캄프레니고 증디니 버크럭 샤마니 증노 부스스러트 덱토르 아브로노르기니 거기샤 증 샤이마노 그방마 모르그노 버크럭 사장마니 하이 토몽바이 Biar bisa ditunggu, nyakya bak, coba bisa go, wajah wishu,

코락사 보리네 예커바 승나이테 승나이즈 보러 가이브리 릉노 코터로 코이블라이 리마나네 하네 샤자카 다이 어저가 사자카 배벅의 목자던거 탐신의 사이 사라 바지주고 동원의 자작하 루크록니 동거상타의 바이업자리노 무탕나르나바게 과이 한건로 과이 한건이 인도 방라 아리암자여 BNSS 니샤이니시탐니 사라 독시탐 게런라이다 복신자카 아라우 사자카 아리 암자니 바람이 따로 겁적 타이라고 루쿠록니 탕라시타니 이세스 마나 클라이밍 되기 자카 아보 허니 담자니 시미 아죽 담바 자라고 마나 클라이밍 되기 자카 아보 동거는 줄라이 탈니 찰 지시니 찰 자라 따이 도몽 어 게랑 라이더노 마니아 약하바 고시아 루쿠록은 함께 BNSS 니샤이니지탐 사라 독지탐 다가노르기 마즈라 베르작나이 약하바로 자가나네 샤자카 어부하이노 거북 바카스테니 BUP 로보칸토 파라니시미 BUP 차플린 쇼라 저라 탐라미터로 겁적 타이러고 아리암자니 타이라고 허 담독 니시미 아죽 담독 저라 마나 클라이밍 되기 자 가라고 하냐 BNSS 니샤이 니지탐 타이 사라 독지탐 다라나르기 아라우 사자까 아자로워 아로니 바르자만작 나이클팡니 고시몽 만작 블라이 로기워 그레이 힘께 거럭 브루이 তাই খাওক আবন সেই গবাং ভরক লুকরক কুথমুই মাংলাখনি সাজাখা অদাগিম দঙ্গনে জুলাই তালনি সাল চিথাম সাল জরা আরো ওহানি সাজাকা তুমুং অ গোসিম একবা দাগিম ন মানিয়া লুকরং নকে বিএনএসএস নিসাই নিজিথাম নৈরা নিজিথাম দারা নরগই নাংমানি মাজরা রজনা হিনি সাজাখা

0: 너 신랑 마워 만 원에 당원 주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망하는 거죠.
1: 너 그래 너 한 번. 아우 원래 쇼이콕 너 다쿠 좀 제 만 마바이 너 좀 쿠시 동안 나고 동 토기 동안 나고 하니 아우 피어 어코크로 너 부진한일에 부진해 보록 생나나고 땀니 생각해 어보 어머 하이코크로 너 부지만하니 저토 보록 또 마이냐 땀니 생각해 박사복수 정누고 앙 사나네만 생각해 박사복수 동어 제 부인 제 만테 제 클라이티 아무튼은 그냥 무슨고 해서 많이 미에 생각해 너 개별 응이탕고 아버님 바게노 좀 부이지 클라이티 부이지엔티 성 응마에 프로스니 이제 쓱싹싹니 반바이 제 쓱 응만싹 응나니 마자이도 바이나이 성 와이 샤바이노 거돌고고 탕가 한가이 피아친 마니마에 프로스니 아버님 바게이 치곤 치곤 마니니 시민은 성 마치앵나이 하이게세 성 거돌 파싱 타나니 라마마노 아버님 바게이노 지금 랑마오 어머 하이 거그럭노 사랑나니 나고 샤이마나니 나고 다케세 꼭둑 나이니게나 어저다 샤부터 할로
2: 할로
1: 송카함
2: 송카함 나람
1: 아 람쇼고노노 반다오 다쿠
2: 아양 디거린 다르선
1: 아 너선 다쿠 도
2: 니 랑마니 커벌 와 송마니 커벌 아기니 꼭노다
1: 이 라이탕자 지니완 송마도
2: 라이탕자 꼭노 아왕 아왕 저거노 과사이 팔레캬 제 라이마니 카라이 팔레캬
1: 嗯，咱家开门几天啊？啊，还还对吧？咱家开门几天？开几天？嗯，咱家开门几天？咋嘛来？嗯，好不？咱家开门几天？咋嘛来？咱家开门开几天？咋嘛来？咱家开门还没人开吧？开门人卡，到我晚上啊，晚上我刚开完，从没嘛来，不老不懂个，晚上我是光开完从来不懂个，
2: 啊，
1: 要
2: 不还弄脏么呢？
1: 嗯，
2: 搿晚上会开门，必须搿种，勿是搞啥的开门，搿勿帮侬，勿容易，勿容易的，搿种，勿是勿是，其他搞什么呀？别开啵，帮侬人家勿懂哦，人家也勿懂，勿嘛你懂搿地方哦，搿哈侬人家，行在搿行在人家，他来阿对勿懂哦，嗯，阿勿还，阿勿到公路啥物事嘛也没有搞过，阿是搿嘛？阿勿叫人家你玩速嘛？你是还是呢？
1: 哦，可以。阿生查清呢？嗯，对。阿白，查清。阿白，今天打工呢？啊，我给下班呢，本来呢，那他去呢，边工作排队的卡布。啊，我正，今天只玩速money，阿莫还是，能帮我还玩速，你谈呢？阿能帮我还玩速，我帮你谈呢。还可能玩速，我那正，就等呢，个大理呢，不一般白沙，不一般。 만조이노승아마하이샤모록노완숙라요아번번인도승보록웨보록그타이동라이마노어승사로보록웨보록니샤몽호몽로그들리한글에바이키승동이말레네에나나다게시곡동나기나샤봉조라오할로할로할로바이통카함통카함다콕노노람쇼고반다오
3: 사방가시라데
4: 밀리아다 콤비시다 아티아다 아사바 그왕 코스 마노 바사바 키샤나 바바 하인데 가기 제라이 프롱 가이센 보 제라이 판시니 바바 부하 바바 또 페이탄가 땅 당가니 세강나 한가 가이 우와 시선 당안 세강 세가다 바바 카이
1: 어
4: 가이 땅 자기 아고르 라라 뭔가 와키스나 나고르 세송 마이 하송 힘나기 바바 거 라즈바리 와
1: 어
4: 가이
1: 아니
4: 이거 양 아이고 দাঙ্গা তেসা দুই হাজার হবো দাঙ্গা নাঙিয়ে দিবা।

아시저르디 하승이르 사몽 반다워 크나타 도르 사몽 하녀하이 녀로 크나바이캬 바디 꼭둑 가이샤 바이작 동마바 다싱 승몽 가이샤 승의 글랑작 동마바 하녀하이 바디 꼭둑 바싱고 탕의 넬레네이 오서라워 꼭두고바 사버바도 바디 꼭둑 벨라이켄은 캐보 벨라이켄은 증자랑 동원의 바귀 도록 바이고 뭐 살아이 턱리야 반다오 벨라이켄은 부카 동턱리야 바디 힌게 하녀 하이승 너록 네 꼭둑도 나 증작 너 하이픈을 치니 꼭둑세 벨라이켄은 함야 증자랑 동원의 바귀 바디 하이픈어 꼭둑 바작 동원의 바귀 야사기 날라나 요즈라고 사부받도

0: 아우 나 그 벨라이너 한바이 타싱제 리앙 니 르사몽 리앙 넌드라이 리앙 니 르사몽 세스강 르사몽 땀작마니 아부 보더파니 르사몽
1: 오케이 모션니
0: 아우 벨라이너 한바이 딱콩노 나 그 하녀 하이 바이터거디 볼까 함이야 바로 아 벨라이너 함바이 시니다 쿡노 몰 섬니 르사몽 아봉 카 르삽나이 카 앞으로 르삽나이 푸툴 록스미 몰 섬바이 르삽삭 르사몽 바디게 시니 승몽니 아부니 사몽 아부니 승 우돌 하야게 반살만 카 대장서 크나도도 르사몽 승다부 크나라이네 바디게 어부 헌게 사부 르삽 하야게 바보도 파니 보르르 르삽 아콕 노콕 아부나부앙 승피네 다부 크나바디 하스크니 르사몽 반다워 오 크나도도 르사몽

아시더라도이 카나토 토글 사몽노로 카나바이키아 티니니 원 숭몽 반도오 풀구머리 타이 수바스 바이리 삽작르 사몽 바딘께 티니니 원 숭몽 반도오 승 시니 원 숭몽 파싱 탕라이나이 바디 티니니 원 숭몽 똥나이 부카바이 사몽 고 앙숙리야 네이 글라이 똥나이 롱노 승 바이케 부카 탕사르나이 승 삭삭 파노 하게 부녀 파노 파디 힌게 어저라고 노롱니 꼭둑노 앙나 싱게 이정고 꼭둑바이 녀럭 그릉디 따이 그릉기 사호디 디니니 원 숭몽 반다워 파디 힌게 어저라고 앙노롱노 시니 꼭둑 넘버 사이크나나이 아 0381 2326253 하녀 하이 샤피나이 0381 2326253 어 꼭둑 넘버 바이 그릉디 따이 그릉기 사호디

0: 마니 저라 파요 저더니노 증잘 파요 가 증잘롱노 진이 버러로 보지 라이 몽난고 와축라 예이 오늘 수바 몽난다
1: 아우 아우
0: 응 꼭바이 사부 가 어버 하녀 아니 보통 거 저라 가샤 때 가샨 보통 거 저라 가샨 가이 가샤 가샤 가가이 가샤 돌아보 걸라 예이 가샤니 자야 수경 동아 저라 가이 보노 때보 자야로 너이 때보 부카 부타루
1: เออเอาไฮโดรคลายาโวยจึงบ่กายชันพบจอราฮามยาโวกลายตรงพนบนบ่ให้แก่หามไว้ที่สาริมานอาบนเสสงหมายแต่กลายจากตาบุคคลอ้าวๆๆอาบนรังผู้ชนิดใสเจพรุกอกใบบนบ่ขาดบาสาริดวานนี่อาบ่เตบ่ฮังกุอาบ่เทรังผู้ชาเลสินี่ตําบาสินี่บุคคลนี่ห้องมาตรงเลยอืมสินี่บุคคลก็ซึ่งกายชันอ
0: พูดที่ไทยจารีมาต้องเข้าใจอาบรังนี่เต็มบอกรังนี่สไลบอกก็ต่ออ้าวอ้าวก็บอกตรงว่าอืมอย่างนี้ไม่ไทยเลสักเลยไปอยู่คุ้มนี่ไม่ไทยคุ้มนี่ไม่ไทยเลสักเลยไปอยู่อย่างนี้ไม่ไทยเลสคุ้มนี่ไม่ทัดเจ็บไปอย่างอย่างนี้ไม่ไทยใกล้ใจใจสุดไปทางหงก็ปุ๊บก็ต้องขลายเยอะปอนอข้างซ้ายนี่ที่ใครต้องทงมาที่ใกล้ใกล้บินิชันตอนนั้นมั้งใครอาบันปะรักต้องทกกรรมกระไรจ้า
1: อ้าวอาบมึงขโมยรถมาไปเลยแค่หนออาบมึงสบายพ
0: 아우, 아,
1: 사야 그래.
0: 아우,
1: 아우, 아우. 벨라벨라냐 한바이. 하냐 하이디 볼까 함.
0: 벨라가 한바이 부콩노보.
1: 아우. 아우, 하디오즈로 벨라키노 시니 부쿠고크라 오노로키노 한바이 마이로 땅에 힘말레비니 어꼭 타샤 벨라키노 아무낭 자카. 약님이 타일레 사케세 빠요. 쿡님이 타일레 아우 사이부 빠야푸. 아우, 벨라이노 한바이 시니 부쿠고노 파디 하냐 하이. 다이케 샤콕두 카뇨 하이 파이똥 피우카 야사게 날레 피나이 어서라 사바바똥 피 할로
2: 할로 디버카 함 부코
1: 아우 디버카 함 람소고 저라고 하뇨 하이
2: 아싱고 사나이코 다가르들라 에리아니 어준 타고르 카미니 밀론
1: 아우 아우 너 사디
2: 이게 아니 왕성 뭔가 엄마 하이타 가샹고 자가워 काम खाजाङै जागाव आं खानाय थायखिया बिसा फायखाता मुसुखसिग गाबा हायखौ आबुन दांखुगुन कक सालिया बर' काशा बेलायनो बर' मासिमोन बिसिनथाय मासिम जागोन दांखा गे कक मानि बिसिनबो बन्न' खथाना सालाखौ बोरै बुथारा सिखा हिनाला
1: Hello, hello. Aku tak kugam tu nyam tu ni ni korang serai serai kena yang piu kuang hanya hanya lo nak arsan piro tangai hinman le ni ni korang serai serai ke kena ya tam tam lagi apa pusunga sup mahai am hai hai yang gejaman bagai yang lain sasui maru piu ka. Hai pun belai kena hambai neng hanya hai kau tu baik kering firmani bagai. 아우 파디 하녀 하여 저렇대 크록사 곡두 그런 자기 하사기 날라네 사보동피 할로
3: 할로 바이
1: 아우 할로 람소고 디버가 함이 아파로
3: 나이 나라진 디버가 함 미타코 에콰르돌란 디르제스
1: 아우 아우
3: 이 베나치는 완소당아이 워버터피 함나토 파자바이
1: 아우 함바이
3: 아니 완충당랑이제 벨라키노 보러 갈샤 벨라키노 진가롱이 동아 벨라키노 두코나가 아우 아우 졸리만 그리 보러 그리 이제 아 두코 동마 자가워 아무 전화신 꼭 그 땅 말 사간제 아 보러 튀는 동무 파는 저 다시 탕고 꼭 가서 그나마 보냐
1: 아우
3: 이 다시 신 원투 동무 보러로 박스 두고나 한 것 틀려 탄여들 봐 거도 저리 비티 자우에 마이라 오게
1: 되봐
3: 로건 묵다고 벨라키나 사부모 부코나 사실 내부 동무 그 산업 뭐든 사실 내 동무
1: 아우
3: 나로 원투 동무 벨라키나 이 커바이 함정 몸으로 오 동칸제 아주 공동 말어. 라이키노 아 오기티 콜레이 코카 함로. 오기티로. 한테 아제 또 공동 말어.

0: 안녕 하이 대기시 꼭두 야사가 있은 크라도도르 사무 파싱고 탈레네. Hello.
1: Hello.
0: 람소고 디보르가 함이야 파로.
1: 아, 뭔 디보르가 함? 앙 수보짓 사이중.
0: 아, 수보짓 쿠아이니.
1: 네. 나 말아 뭐 해? 저가 북한 비가 바이 카바르마 또 마
0: 아. 아우 한여하이 시니다 흑수버지 넘버

0: 꼭 도끼야 사게 낼래네 사보똥피. Hello.
1: Hello. 어디 볼까 함 보고.
0: 아 어디 볼까 함 람서고.
1: 안 나가서도 와나니 어제 탕카미니 밀어나 왔다고 해서 와탕과도 꼭만 사면 꼭 그 코를 가만히 좀 쓰러지라냐.
0: 아, 불라 푸르카 스라이뇨 스라이 스라이뇨 크나오 필해봐 바이트하고 사대 사대 행간게 크나 양의 탕구.
1: 나고 그 따부앙 사람이 이거 그 크나게 동로 따부앙 저 사게.
0: 예예, 나고 드르드르게 꼭 사이냐 이제 대시자다잖아.
1: 아번 드르드르게 꼭 사시나.
0: 예예, 사디.
1: 완충 후반난게 뭐 할까.
0: 번호
1: 다신 거 그 기사 그거 분홍을 꼭 사성만 해. 그래서 번호신이 보롱이 비신 거 사무시더라. 땅땅땅땅 엄마 하이티나 사무시더라. 비신 거
0: 아우 딱꼭 할로 아니 꼭 하나 그래디 아스 에 아스 코랑 어떻게 꼭 사요 이게 저 드륵드륵 사오냐디
1: 안저 드륵드륵 안케바 드륵드륵 꼭만 사오
0: 에에에 엄스크 사디 엄은 사이 미신 인간은 니는 코랑 크나 양의 탕
1: 어
0: 나 사디
1: 그시는 꼭 미신 거 안에 완전 뭔가 하이 제가 보나 코록사 코록사 다 사오시더라 땅으로 아프리카 원택 알아다 꼭만 사오시더라
0: 아우 하녀 하이 크나 양 탕가 아무 바게 양 하녀 하이 나갈 마산 비로 파이딩 게 어저러워 승 크나도 또 그르사 몽땅사 아 크나 라냐 하라이네 요저러 크나 라냐 우사 따이 지르 구말 바이 르사 앞사 그르사 몽노

저는 어지러워 한여하이 대디볼카 함. 승 한여하이 다북다 기사판다 가 함동리 링이 동굴 랑모 야피를 라이캬 승 사이마가 시니에 르차 문구릉즉 순할 럭스미 꼴로이 오하용노 야카리 클랑카

아스저르디 크나토 토그르 사몽 노로 크나바이키 아사디나 사도나 리양니 쿡두이 르삽사그르 사몽 바디오저러워승 감통드린게 동골라무워가이사 노로그룸 사이크라나이 조노바기다리 오비잔 아부니 꼭보트만카 삽세둘 삽세빼헬레 아부니 나하르몽 오보논카 Ukulok kelajak hanya kepada jodohnya saya hak salah tongai borok ni bagai kaisa belai keno sep kaham. Abu notu ye kebang mano sibir hanya kepada kemrok songsa zagi tonggo. Aro kebang mano sep sap mantogo akem hanya kepada sibiroko.

아우 아벙카 그방마 지니 성독니 버럭노 도글라모 뜨랑게이 해가바 가나오 뜨랑게이 그방마 솔가니 셉삽롱노 뜨랑게리마니 아보니카샤 라마 하세니 아부 가샤 사이톡몽 응카 존오바기다리 오비자

아버지 저는 바기 다리 오비잔 암하이께 마야게베 시비릉 프로 능 탕의 니니 그방마 마네 키네 가고스포트로 로클라이만나이 니니 난쿡마니 도쿠멘 록노

아스더라데 크라다도 르사몽 노르 크나바케 오룬데 보르마 바이 르삽자 르사모 아우가 함동 이르기 동글랑마 와스더라데 크나도 크나도 르사몽 노르 크나이 통고 타이케방마 난쿡마니 셉삽 제트불 하세로 하야게바 지니바르 하쿠토니 하세로 조토 자가 오노지 응기 동마니 아무로 셉사로 오노시니 노르 크나이 통고 바디 힌게 어저러워 한여하이 크나토도르 사몽 크나나니 파싱고 대부승 탕라옌